0: 굿모닝 프라이데이 DJ 수, 시아피디 그리고 신혜준의 얼라이브 FM 90.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1: 오호!
2: 날이 너무 추워서 그래요.
0: 그런가요? 아이고.
3: 얼었어요.
0: 네. 어떻게 지내셨나요?
3: 바쁘게?
0: 아, 제가 자꾸 우리 시아피디님이 스님하고 같이 하세요. 스님하고 같이 하세요. 그래서 저 교회 다니는데.
2: 너는 스님이 입에 붙으니까.
3: 아, 네. 이렇게
2: 스님, 신이수님 이렇게 말씀하면 되니까.
0: 네. 그러니까 날은 점점 더 추워지고.
2: 네. 저 네. 목소리가 좀
3: 많이 좋아졌어요.
2: 많이 좋아졌죠. 네, 그래도 아직 그전 목소리는 안 나는 것 같긴 한데.
3: 그러니까. 근데 컨디션은 많이 좋아 보여요.
2: 네, 네, 많이 좋아졌어요.
3: 다행입니다. 좀 오래 갔죠, 이분은? 7일 더 간 것 같은데.
2: 이번에 한
0: 약을 안 드셨나?
2: 아니, 3주째. 근데 여기 이 똑같은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프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생각해요. 제가 옮겼나? 내가 먼저 아픈 것 같은데.
3: 그럴 수도. 사실 저도 어제 저녁에 모임이 있었는데 한 11명 정도 모였는데 두 분이 계속 앞에서 컬록컬록컬록컬록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저녁 먹는 것까지 같이 했는데 집에 가니까 갑자기 막 허리도 아픈 것 같고 머리도 아픈 것 같고 그래서 파나돌 먹고 잤더니 아침에 괜찮더라고요.
2: 그래도 다행이네요. 아직 면역력이
3: 한번 넘어갔잖아.
0: 아, 그러네요. 이미
2: 맞네.
0: 백신을 치르셨잖아요.
2: 네, 맞아요.
3: 그러니까
2: 네.
3: 자체 백신을.
0: 그러게 저는 큰일 났네.
2: 신혜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?
0: 네, 전 지금도 피곤해요.
3: 아, 왜요? 스쿨 홀리데이라?
0: 네, 아 그런가요? 스쿨 홀리데이 아니요, 이제 일 때문에. 네, 일 때문에 지금 피곤해졌고, 뭐 스쿨 홀리데이가 더 바쁘죠.
3: 예. 요즘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크라잉 하시더라고요. 스쿨 할리데이 때문에 비즈니스가 네. 너무 안 된다고.
2: 근데 보통은 집에 뭐 있는 사람이 많으면 비즈니스가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?
3: 그렇지만 여행들을 많이 가셨나 봐요.
2: 아, 그럴 수도 있겠군요.
0: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저희 아내가 우리 빼고 다 놀러 갔나 봐.
3: 아, 그렇지. 그렇지. 그럴 정도예요.
2: 네. 맞아요.
3: 그럴 정도로 커피숍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들 좀 조용하다고 식당도 그렇고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스쿨 홀리데이 2주 그리고 돌아오시면 사람들이 또 돈을 못 쓴대요.
2: 왜요?
3: 홀리데이 때 다 써서.
2: 아, 그렇겠다.
3: 그래서 한 3주 그래서 7월 한 달은 공치는 달입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.
0: 7월보다는 연말 연초가 더 무섭죠.
3: 아, 뭐 방학이 4번이나 있는 이 나라다 보니까
2: 그렇죠.
3: 근데 때마다.
2: 근데 학교 중학교 여긴 중학교 없으니까 프라이머리랑 하이스쿨은 다 네 번씩 그 방학이 있나요?
0: 네. 텀 브레이크.
2: 그렇군요.
3: 네. 4월, 7월, 9월, 12월.
2: 좋겠다.
0: 12월 달은 처음에 놀랐어요.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겨울 방학이 길잖아요. 근데 여기는 더 긴 것 같아요.
3: 그렇죠. 2월 초까지니까. 네. 네. 1월 말까지 보통들 하니까. 저는 처음에 와서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. 아니 어떻게 공부 좀 할만 하면 또 방학이라 그러고 다시 와서 또 공부 좀 할까 그러면 또 방학이라 그러고
2: 그러니까
0: 이게 상대적인 게 제가 컬리지 다닐 때는 아 왜 이렇게 그 3주가 안 오지 네,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 야, 또 방학이야.
3: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보면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할리데이를 하시잖아요. 애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.
2: 맞아요.
3: 네.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 남동생이 아이들을 키울 때 방학만 하면 그냥 차에다가 모든 짐을 싸가지고 캠핑장을 갔어요.
2: 2주 동안이요?
3: 아니 보통 한 5일, 7일은 네.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캠핑장에서 애들을 풀어놓고 애들이 또 놀고 돌아오고 근데 왜 애들 저렇게들 하지 그랬는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애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됐잖아요. 그게 참 좋은 기억이구나 추억이구나 애들한테는.
2: 그런 것 같아요.
0: 아이들이 남자애들인가요 여자애들인가요?
3: 남자 하나 여자 하나.
0: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.
2: 왜요?
0: 저도 캠핑을 갔는데 주변에 이제 그런 캠핑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같이 이렇게 막 붐이 나요. 그래서 누가 텐트 샀대 그러면은 거긴 또 방이 두 개예요. 야, 그것도 우리도 방 두 개짜리 사야 돼. 텐트에 거실이 있고 방이 두 개가
2: 그러니까요,
0: 있어요.
2: 텐트.
0: 근데 가면 저 혼자 쳐야 돼.
2: 그치. 아, 갑자기
3: 슬프다.
2: 맞아요. 저도 딸이 둘이어가지고 네. 항상 가면은 이제 아빠가 다 하시고 네. 그런 것 같아요.
0: 지금은 이제 안 가는데 가면은 애들 데리고 야, 뭐해 이게 되는데 그때는 꼬맹이들이잖아요.
2: 네.
0: 야, 애들 막 신나서 뛰어오는데 저 혼자 텐트 한 몇 시간 치고 나면은 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아 이거 3일 뒤에 다시 해치야 돼.
3: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. 캠핑 가면 밥은 아빠가 해야 돼.
2: 그런 것도 있죠. 맞아요.
0: 그러니까
2: 나와서는 남자가 한다.
0: 이게 악재야.
2: 얻는 거 하나도 없는 홀리데이 아니에요?
0: 네, 더 재밌는 거는 그 방 두 개짜리 텐트는 아직도 저희 집 가라지에 있어요. 네, 한 번 햇빛 보고 지난 십몇 년 동안 아주 잘 숙성되어 계시는데 어디 좀 안 먹었나 모르겠어요. 네, 네, 저희 또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어주시는 청취자 맥남님께서 신청곡도 주셔서
2: 네, 네.
0: 저희 또 신청곡 주신 임재범의 비상 듣고 예, 다음 코너인 트리비안 모닝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: Live 90.5
1: FM 90.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 오늘은 상주는 날 어울지 모
2: 아싸
1: 프리미엄 밀키트 타이푼과 함께합니다
3: 오!
1: 오늘 새로운 목소리 어때요?
3: 좋아요
1: 이번 코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비아 모닝 코너인데요.
2: 아싸.
1: 저희가 항상 이 문제를 제가 고를 때마다 좀 신중하게 고릅니다.
2: 네.
1: 이 레벨을 좀 맞추기 위해서.
3: 머리 아파 그래도.
1: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문제들은 사실 이번 주가 마지막 스쿨 홀리데이잖아요. 네네. 마지막 주잖아요. 그래서 학교에 관련한 트리비아 모닝으로 가져왔는데요. 한번 맞춰보세요. 첫 번째 문제 시작해보겠습니다.
2: 네.
1: 첫 번째, 교실의 상징이었던 칠판. 그 칠판은 언제부터 처음으로 대규모 교실에 도입되기 시작했을까요? 제가 보기도 가져왔는데요.
2: 네.
1: 첫 번째, 18세기. 네. 두 번째, 19세기 초반. 세 번째, 16세기. 그리고 네 번째, 20세기.
2: 보기가 잘못됐는데? 네. 보통 16, 17, 18, 19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16세기가 중간에 꼈어 지금 3번에
1: 제 맘이에요
2: 그래서 일부러 세게 나가려고 하시나 처음부터 18세기 그러셔가지고 저는 16세기
3: 저는 20세기
1: 20세기?
2: 네.
1: 저도 전 18세기 같아요 발음 조심해야겠다.
2: 아니, 그거보다 문제를 출제하신 분께서 저도
1: 답은 모르고요
2: 아 그럴 수가 있나요?
1: 저도 근데 저는 칠판이라고 하면은 보통 서양에서 들어온 거겠죠?
3: 그렇겠죠. 초크를 만든 것도 서양이겠죠. 칠판엔 초크로 쓰잖아.
1: 그 네. 분필 쓰셨죠. 저희는 그 물 분필이라 그래가지고
2: 아 맞아.
1: 초크를 안 쓰고
2: 그때는 그랬었고 저희 때도 분필이었는데 가루 날리잖아요.
3: 네,
2: 그 다음에 이제 탁.
1: 그 부시는 거.
2: 네.
1: 그 외에 인터넷 방송 같은 거 보시면은
2: 네.
1: 그 퍼포먼스라고 맞아요. 해가지고 그 원 그리기도 엄청
2: 맞아요.
1: 그거 다 기술.
2: 원 그리기하고 파선 그리는 것도 있고.
1: 그렇게 점점점점 하는 거요. 맞아요. 근데 저희는 이제 물 분필 세대여가지고 그 컬러 분필이 되게 유행했을 때였어요.
2: 지금은 가보니까 다 화이트보드였고.
3: 그렇죠.
1: 지금 호주는 다 화이트보드예요?
2: 아니요,
3: 아니 한국에서도. 한국도.
1: 그래요?
2: 제가 동생 학교를 동생이 초등학교 교사니까 갔는데 화이트보드인데 되게 다양성이에요. 기능성이에요. 이렇게 옮기고 뭐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었고 애들 학교 갔더니 거기는 이제 그 프로젝터까지 같이 붙어 있었어요.
1: 하긴 뭐 요즘에는 스크린으로 다 쓴다고 하고 예전에는 교과서도 이제 아이패드로 뭐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.
2: 그래서 일단 저는 16세기,
1: 저는
2: 그다음에 시아피 지님은 18세기, 그다음에 수유 디즈니께서는 20세기.
1: 네. 네. 네.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.
3: 네.
1: 이건 교실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요. 아마 수님이랑 신희주님은 아실 수도 있어요. 70, 80년대 학교 교실 바닥은 대부분 나무바닥이었는데요.
2: 네.
1: 이 바닥을 반짝반짝하게 청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바닥에 문지르던 청소 용품이 있었대요.
2: 네.
1: 과연 무엇일까요?
3: 저 알아요.
1: 스님. 네.
3: 전 이걸 썼잖아.
2: 저도 썼죠.
3: 왁스.
2: 네, 맞아요.
1: 왁스. 이거 왁스칠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
2: 아니,
3: 왁스칠하고 문질러야 돼. 계속 반짝반짝
2: 그리고 때까지. 자기 주변은 자기 책상 주변은 다 그렇게 청소 시간에 직접 했어요.
3: 했어요.
1: 근데 왁스를 직접 초등학생들이 이렇게
2: 들고 다녔어요,
1: 거예요?
2: 저희는.
3: 그 왁스통이 있어요. 구두통처럼.
1: 그래요?
2: 문방구에서 팔아 가지고 청소 당번 있듯이 그걸 다 개인이 갖고 다녔었어요, 제 기억에. 네, 그래서 바닥에 문질러가지고 열심히 닦았던
3: 걸레만 교실에 있었던 맞아요. 것 같아요
1: 저는 그 기름걸레라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
2: 네.
1: 혹시 그때도 있었나요? 기름걸레?
3: 우리 땐 기름걸레는 없었어요
2: 그냥 저희 뭐 그냥 헝겊 같은 거였는데
1: 그냥 손수 이렇게 네.
3: 걸레 다들 이렇게 무릎 꿇고 누워가지고
2: 맞아요.
3: 이렇게 그땐 참 심했습니다.
1: 왜 그때 운동회 얘기했을 때도 그 집에서 가내수공업처럼 이렇게 콩주머니를 만들어서 오셨다고.
2: 맞아요. 저 양말 같은 거 남는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.
1: 아,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세 번째, 이제 글로벌 대학 축제 쪽으로 가볼게요.
2: 네네.
1: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새벽에 서머타임이 딱 해제가 되면서 늘어나는 마법의 한 시간 동안 정장을 입고 단체로 하는 기상천외한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. 보기 드릴게요. 맞춰보세요. 첫 번째, 캔버스 호수에 다 같이 뛰어들기. 두 번째,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시간 동안 뒷걸음치며 행진하기. 세 번째, 교수님 연구실 문 앞에 초콜릿 두고 도망치기. 마지막, 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쳐다보기. 과연
2: 저 이거 들어봤던 것 같아요.
1: 어떤 것 같아요, 신혜진님?
2: 저는 1번.
1: 1분? 야, 1번.
2: 네, 캠퍼스에 다 같이 뛰어들긴데.
1: 너무 추울 것 같은데?
2: 아니, 근데 가만히 보면 답을 이렇게 보니까, 보기를 보니까 이 질문이 정장을 입고서 하는 거잖아요.
1: 그렇죠.
2: 정장을 입고서 교수님 연구실 문 앞에서 초콜릿 두고 도망치는 거. 굳이 정장을 입고 해야 되나?
1: 굳이?
2: 네,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쳐다보는데 굳이 정장을 입고 해야 되나?
3: 저는 2번일 것 같아요.
2: 2번.
3: 뒤로 걷기.
1: 아무래도 서머타임이랑 관련된 시간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서머타임이 되면은 보통 늘어나죠? 해제가 되면 시간이. 25시간이 되는 거잖아요. 넘어가는 순간.
3: 그래도 어떤 썸머타임이냐. 그래서 썸머타임이 시작이 될 때는 1시간 더 자는 거고 네. 끝날 때는 1시간 더 자는 거고 뭐 이런 거죠.
1: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니까 아마 늘어나는 마법의 1시간.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해요. 왜냐면 한국에는 없으니까 썸머타임이.
2: 한국에 있었어요.
1: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했는데. 네.
2: 제가 알기로 88년도 올림픽 할 때 88올림픽 할 때 한 번 있었어요. 그래서 해외에서 그런 이렇게 선진국들이 행하는 그 썸머타임이다라고 해서 뉴스에서 하면서 저희가 한번 했던 게 기억이 나요.
1: 근데 왜 없어진 거예요?
2: 청소에 안 맞았나 보죠.
1: 아니 늘려도 똑같이 뭐 늦게 퇴근하고 이런 거 다 똑같으니까 그러나?
2: 또 어차피 뭐 2 더하기 8이나 8 더하기 나 10인데 뭐
1: 그거 맞죠. 예.
3: 나라가 작으니까 여기처럼 그렇게 크게 할 저기가 없었지 않을까 싶네요. 우리 시아피디는 답이 뭐 같아요?
1: 저도 스님처럼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뒷걸음치면서 행진하기. 왠지 모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뭐지? 샤머니즘 이런 것처럼 뒤로 가면은 뭐 내가 뒤로 시간을 걷는다?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?
3: 저는 양복값이 비싸서 물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.
1: 아, 저도 그러니까, 그 생각하긴 했어요.
2: 지금 보니까 질문에 답이 있었네. 그러면 마법의 한 시간이라고 했는데 정답 네 개 남아있는 보기 중에서 한 시간의 예제로 든 게 시계 반대 방향밖에 없었어요.
3: 아니 여기서 한 시간 동안 말 안 하기도 있잖아요.
2: 맞아요. 그랬네. 그래도 저는 호수에 뛰어드는 걸로 하겠습니다.
3: 네, 알겠습니다.
1: 네, 네 번째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. 이번 대학교는 미국 UCSD 대학교인데요. 매년 할로윈 시즌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에서는 45km짜리 대형 호박을 11층 건물 위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. 이 축제의 공식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? 첫 번째, 가난한 이웃을 위해 호박즙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떨어뜨립니다. 두 번째, 호박이 터질 때 파편이 얼마나 멀리 튀는지 물리학적으로 측정하려고 떨어뜨립니다. 세 번째, 지구 중력이 매년 변하는지 테스트합니다. 네 번째, 캠퍼스 출몰하는 유령을 퇴치하려고 합니다.
3: 저는 4번이요. 유령 퇴치.
1: 할로윈이니까.
3: 할로윈 시즌마다.
1: 맞아요.
3: 근데 45kg짜리 대형
2: 그러니까요.
1: 근데 그 잘못 떨어뜨리면
3: What a wasting. 그러니까 이걸 가난한 사람한테 만들어 주긴 주소서 만들어 줘야 되잖아.
2: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욕 먹을 것 같고.
1: 맞아.
3: 네. 흙 들어가면 어떻게?
1: 아 그런가? 네. 근데 안에 뭐 큰 대야 받치고 떨어뜨려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?
3: 그럼 멀리
1: 그건 일본인 줄 알았는데.
2: 저도 호박이 터질 때 파편이 얼마나 멀리 튀는지 굳이 여기서 해야 되나? 지구 중력은 뭐 본인들이 왜 테스트하죠? 라는 생각에 저도 4번 하겠습니다.
1: 근데 뭐 대학교니까 뭐
2: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이러고 논다고요?
3: 시아피디는요?
1: 저는 사실 1번 같아요. 호박죽 만들라고.
3: 호박죽. 네.
2: 이야, 샌디에고 대학교에서 자 11층에서 떨어뜨리는 호박죽입니다.
1: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이니까 뭔가 공식적인 목적, 뭔가 어떤 학문에 관련된 걸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
3: 물리학적 측정?
1: 그러니까요. 뭐 그런 거? 아니면 뭐 중력 체크?
2: 깜짝 놀랐어요. 전 비뇨기과생들인 줄 알았어요.
1: 왜요?
2: 항문에 관련된.
1: 아, 항문. 스터디, 스터디. 네,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공식 계정에도 생방송 릴스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요. 청취자분들도 댓글, 정답을 아신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정답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답은 저희 방송 마지막 4부에서 공개가 됩니다.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추억의 노래, 량현, 량하의 학교를 안 갔어 듣고 2부에서 계속됩니다.

0: On aime bien rire.
1: Something's changed with Mum lately. You're not sure what to do. She wants to stay home. She can, with the right support. We're a small, dedicated home care team. Nursing, personal care, overnight stays, post-hospital care. We can usually be there within the week. One call, no pressure. We'll work out her needs together. Call Santa Clara on 02-811-8121. That's 02-811-8121. Santa Clara Home Care, care that feels like family.
2: Station sponsor.
3: Alive 90.5.
4: 네, 이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은 챙기면 좋은 이야기, 건강 한 스푼으로 함께합니다.
5: 우후!
4: 이번 코너에서는 제가 가지고 온 주제가 있는데요. 바로 나만의 소확행 이야기 해보기입니다. 소확행이라는 뜻 알고 계신가요?
6: 그 전에 우리 저기 그 뭐 신조 얘기했었잖아요. 네. 저 지금 계속 생각해서 소확행이 뭐지?
7: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.
4: 그럼 수님 나왔었는데 이거 근데 이거는 좀 그 신조어라기에는 조금 오래됐죠.
7: 오래된 말이죠.
4: 네.
6: 오신조.
4: 구조어 아니요 구조.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얘기해 볼 건데요. 혹시 제가 사실 방송하기 전에 제가 네. 숙제를 드렸잖아요. 네. 지제이님들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?
7: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밋파이, 해리스 윌 밋파이를 가서 먹을 때 네. 되게 행복해요.
4: 그냥
7: 이걸 다시 먹게 됐구나 뭐 이런 느낌?
4: 해리스 밋파이가 무슨
7: 해리스 윌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난한 유학 시절에 울루물루라고 있어요.
4: 네네.
7: 저 킹스크로스 밑에 거기 보면 이제 작은 그 카트에서 그 밋파이를 파는데 그 밋파이 위에 매쉬랑 그 다음에 칠리 소스랑
6: 즉피
7: 콩 파란 콩을 넣어서 칠리 소스를 많이 뿌려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매콤하면서도 맛있거든요. 그 밋파이가
4: 네.
6: 타이거 이제,
7: 타이거 밋파이 네. 그렇죠. 항상 가면 차는 타이거. 옛날엔 거기밖에 없었어요.
6: 맞아요.
4: 그 밋파이를 파는 데가요?
7: 그래서 먹으려면 거기를 갔었어야 되는데
6: 밋파이를 파는 데보다도 저녁 늦게까지도 하는 데가
7: 밤 12시 1시에 가도 네. 애들이 청년들이나 뭐 이런 저기들이
6: 맞아요.
7: 거기서 서서 그걸 먹었었어요.
4: 요즘에는 우럴스나 콜스 가면은 밋파이 많이 있잖아요.
7: 많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 팔긴 해요. 템피도 있고 네. 뭐 몇 군데 있긴 한데 차이나타운에도 있고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울루물루의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.
6: 지금 말씀하셨던 그 시절에는 우러스가 4시에 닫았죠.
7: 그렇죠.
4: 네? 잠시만요. 오후 4시요?
7: 네. 네. 목요일만 늦게까지 하고요.
4: 네. 그 늦게까지도 뭐 9시.
7: 쇼핑데이가 9시까지였을
6: 네, 맞아요.
7: 거예요. 쇼핑데이만.
4: 와, 그러면 4시까지면은 그 일 끝나고 장 봐야 되는 사람들은.
7: 그러니까 목요일날 가야지.
4: 아니면
7: 주말에 가다가.
6: 맞아요.
4: 근데 저는 호주 다 좋은데 그런 건 참 불편한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그 한국에 있었을 때 막 이렇게 밤 문화가 많잖아요.
6: 네.
4: 그리고 저 20살 때였으니까 얼마나 잘 놀러 다녔겠어요.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한 23살, 2살 때 이렇게 왔는데 6시 되면 할 게 없는 거예요. 저의 하루는 그때부터 시작인데.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밤 8시 되면 이제 졸리기 시작해요. 병든 닭처럼 이렇게.
7: 맞아요.
6: 이제 뭐가 들었다 그러죠.
4: 나이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.
6: 아니 저는 철이 들었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 굳이.
4: 아 그런 거예요? 제가 제 말에 또 찔렸네요.
7: 네. 우리 신희준의 소확행은.
6: 네, 저는 목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다가.
4: 아.
6: 아니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 놓은 건 따로 있었는데 지금 머릿속에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그 저희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하루가 뛰어나와요.
4: 강아지.
6: 네.
7: 사실은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.
6: 네. 원래 저는 다른 걸 얘기하려고 했다가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 확 들어온 게 그래 걔가 이렇게 하루가 막 뛰어오면은 이렇게 톡 치고 가요. 그리고 이제 자기 한 바퀴 돌면서 안아달라고.
4: 그렇게 하는구나.
6: 그러면서 안으면은 이게 진짜 이제 아기 같이 목을 제 목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대고서 아예 붙어요.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너무 참 소확행이다.

0: 소소하지만 확실한
1: 강아지 행복. 키우시는 분은 다 그런 거를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요?
2: 너무 행복해요. 우리 진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터가 일했다가 돌아오잖아요. 그러면 꼬리가 프로펠러처럼
0: 맞아요.
2: 돌아요.
0: 맞아요.
2: 엄청 빨리. 네. 그 옆에 있으면 시원해.
1: 그 카보들 키우시죠.
2: 네. 네.
1: 맞아요.
0: 저도 이제 진저를 봤는데
2: 안고 찍었잖아요.
0: 네,
2: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?
1: 뭐라 그랬어요?
2: 우리 아들이랑도 이렇게 안 찍었는데.
0: 아니 제가 희한하게 사진을 잘 안 찍고 그러니까 그때 진저랑 이렇게 안아보라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차 안에 있었어요 진저가 근데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안기고 싶어가지고서 우리 수 디제이님한테
1: 네.
0: 제가 옆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수 디제이님이 진저 한번 안아봐 그래서 아 그럴까요? 그래서 이제 문을 살살 열어서 조심스럽게
1: 네네.
0: 그래서 안았는데 어우 얘가 또 이제 묵직함이 있는 거예요.
1: 엄청 엄청 크더라고요.
0: 네. 그래서 이게 딱 안았는데, 오 진짜 딱 이 딱 꽉 빡겼어요. 제가 꽉 껴가지고.
2: 비만.
0: 아니 아니. 근데 카보드는 원래 그 정도 된다고 또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딱 안고 나서 이제 너무 얌전하게 또 이렇게 기뻐하는 그게 있잖아요. 보이니까 그래서 뒤에서 보면서도 야 참 예쁘다.
1: 아니 그때 사진 보니까 신혜주님 너무 밝게 웃고 계시더라고요.
2: 인지샷 찍었잖아요.
0: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배경이에요. 진저가 주인공이었어.
1: 네. 그럼 신혜주님 다른 거 말씀하시려던 건 어떤 거였어요?
0: 아 그거는 이제 저도 좋아하는 건데 저희 큰애도 좋아하는 건데 하늘을 봤을 때 아침에 이제 선셋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노을 질 때 그거를 바라볼 때 기분이 너무 좋은데 저도 좋아하는데 저희 딸이 그걸 사진을 찰칵 찍더니 아 너무 예쁘다 그러는 거야.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야 얘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
2: 비슷한 감성을 감성이구나
0: 네, 그런 감성은 있네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거 느낄 때 또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 또 둘째가 와서 조용히 얘기해요. 아빠 I'm your favorite child 그래요. 나만 아빠의 유일한 favorite child래요. 그래서 거기서는 맞더라고 얘기해 주죠. 만약에 또 첫째가 와서 그렇게 하면 너도 맞아.
1: 잠시만요. 여기 방송 괜찮으시겠어요?
0: 아니, 괜찮아요. 아이들은 안 들어요.
1: 오늘 비밀 다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?
0: 아니 셋 다 똑같아요. 다 100이지 33, 33, 34 이러진 않아요.
2: 그러니까 생각나요. 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. 남자애가 I'm your favorite nephew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네가 뭘 했다고 나한테 favorite이야.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밖에 없잖아.
1: 아~ 맞아. 야, 옵션이 없으면 멋있다. 그럴 수 있지.
2: 옵션이 없으니까 그러더라고요. 우리 CRPD는 소확행이 뭐예요?
1: 저도 아까 신혜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노을 보는 거를 좋아하고 일출은 보통 늦게 일어나서 못 봐요. 근데 호주 하늘은 특히 너무 맑고 그쵸. 깨끗하고 예쁘니까 그게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좀 보기 힘든 하늘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았을까. 그리고 또 전 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조명이 너무 많으니까 서울에서는 특히 보기 힘들잖아요. 근데 호주는 뭐 좋죠. 그 어두우니까 밤만 되면은 이제 쏟아지더라고요. 또 시골 이런 데 가면은 너무 쉽게 보니까 그런 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게 아닐까?
2: 제가 전에 캠핑 한번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와, 저 별 좀 봐 그랬더니 위성이야.
1: 그 친구분 티네요, 티.
2: 위성이 보여?
0: 네, 그렇죠. 아, 근데 시골 내려갈수록 하늘에 별이 진짜 많잖아요.
2: 맞아요.
0: 네.
1: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뭐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런 거 있어요. 요즘에 좀 다이어트 중이어서 야식을 그렇게 야식 먹는 버릇을 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근데 이제 참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딱 몸무게를 쟀을 때 좀 줄었네? 그러면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
2: 이제 줄기도 하는구나. 난 안 먹어도 안 줄던데.
1: 아, 그쵸. 근데 안 줄 때도 있어요. 근데 그러면 이제 갑자기, 그거는 또 이제 불행해요.
0: 자, 피터 사장님한테 귀뜸을 하나 해드려야겠네.
1: 뭐라고요?
0: 0점을 바꿔놓으세요.
2: 우리 매일 디지털, 아침. 디지털이라 그게 안 돼. 아,
1: 그래요. 매일 아침 이렇게 저희 보고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요즘에 겨울날이니까 또 전기장판 틀어놓고 이불 안에서 이렇게 귤 까먹기.
0: 너무 좋죠.
1: 귤 너무 맛있더라고요, 요즘에.
2: 저는 그 전기장판에서 있는 그 따뜻함이 너무 행복해.
1: 네. 맞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건 또 겨울에만 느낄 수 있잖아요.
0: 여름에 안 드세요?
2: 전기장판을?
0: 네.
2: 왜?
1: 왜요?
0: 아니, 저는 잠잘 땐 늘 틀거든요, 여름에도.
2: 정말?
0: 네. 저희 아내도.
1: 너무 낭비 아니에요?
2: 몸이 좀 허가구나.
1: 그러니까.
0: 아, 네. 유일하게 저랑 아내랑, 아, 유일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잘 통하는 게 여름에도 이불 다 덮고 전기장판 키고 자요. 약하게.
1: 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 있잖아요.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이불 덮고 자는 사람.
2: 아. 어, 아니, 동남아에선 다들 그렇게 주무시더라고요.
1: 그렇구나.
2: 네. 네. 되게 재밌었던 게 예전에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아, 이제 남편이랑 결혼하고 남편은 사실 태어나기를 미얀마에서 태어났거든요. 되게 더운 나라잖아요.
1: 네.
2: 이제 호주에 가지고 겨울에 덥대는 거야. 근데 저는 한국에서 추운 겨울을 나고 왔는데 추운 거예요.
0: 맞아요. 네.
2: 그래서 아니 자긴 추운 데서 왔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추워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이제 한 37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남편이 추위를 너무 타는 거야. 나는 갱년기 때문에 너무 더워.
1: 아, 반대가 되셨네요.
2: 삶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.
1: 네. 그러면 반대로 소확 불의 순간은 있으신가요?
0: 소소하지만 확실한 불행이군요.
1: 네. 네,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은 흰색 셔츠를 입었는데 점심 때 짬뽕 국물이 딱 한 방울 튀어가지고 아니면 아끼는 신발을 신었는데 네. 하필 그날 예보도 없는 비가 내려서 망칠 때.
0: 저 하나 생각났다. 그 피검사하는 날이에요. 전날부터 저녁을 안 먹었어요. 다음날 아침까지. 그러면서 사실 다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막내딸이 방학이라서 저희 가게 온 거예요. 그래서 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피검사로 가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고서 아빠를 딱 보더니 또 아빠 한 입 먹어볼래? 저도 모르게 쭉 나 피검사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나가는 길인데
1: 그쵸. 네. 공복이 안 되니까
0: 네. 그랬던 적이 한번 갑자기 딱 불행은 아닌데 비슷한 얘기가
2: 저는 불행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경험인데 저는 위 내시경을 해야 됐었거든요.
1: 네.
2: 그래서 그 전날 하루 종일 이제 굶고
1: 공복? 네.
2: 그러고 갔는데 아침에 딱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 뭐랄까 시즈널 알러지가 있어서 차를 딱 타면 기침이 콕콕 나요. 그래서
1: 네.
2: 기침이 날 때는 이런 피셔맨을 하나를 네네. 집어넣거든요. 이제 근데 이건 피셔맨이잖아. 그냥 버릇처럼 집어넣고 거길 간 거예요.
1: 설탕이 들어있잖아 거기도.
2: 옷 다 갈아입고 안경까지 주고 이제 다 들어가서 들어가면 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뭐 아무것도 안 먹었지 뭐 어쨌든 갑자기 나 피셔맨을 하나 먹은 것 같은데 그걸 왜 먹었어 그러더니 괜찮지 그건 사탕이잖아 그랬더니 위 내시경 조사하는 걸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한 점 보이지
1: 그게 피셔맨이래요?
2: 이게 없어질 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돼. 저 12시간을 기다렸어요 침대에서.
1: 그 사탕 하나가 녹는 데가 12시간 걸리는 거예요?
2: 마지막에 아니 자기들이 바쁘니까
1: 아 나는 사탕 녹는 게 12시간 걸리는 줄 알고
2: 아니 와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와서 하고 아직 조금 있어 그 다음엔 게 또 6시간 뒤였던 거예요. 인지해지 그래가지고 아침 8시에 갔는데 위 내시경을 밤 8시에 했나? 와 정말 불행했어요. 눈도 안 보이지 핸드폰도 없지 옷도 못 갈아입지 그냥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잠도 안 오지.
1: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또 공복이었을 거 아니에요.
2: 그러니까 배는 얼마나 고파.
1: 아 그러면 이런 소확불의 순간 때 혹시 그 DJ님들만의 그 멘탈 승리 비법이 있으실까요? 뭔가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겨내시나요?
2: 이 또한 지나가리.
1: 아, 그럴 수 있죠.
2: 원망을 뭐 내가 먹은 건데 누굴 원망을 해요.
1: 그럴 수 있죠. 신혜주님은요?
0: 저 똑같은 대답이었어요. 이것 또한 지나가리.
1: 제가 사실 며칠 전에, 그러니까 한 2주 전이죠. 비자를 신청을 이제 했어야 됐어요. 근데 이제 파이낸셜 이어를 지나가면 비자값이 올라가요.
2: 그랬다면서요.
1: 근데 이번에 25%가 올라간 거예요.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. 근데 저는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17시간씩 일하면서 돈을 모았단 말이죠. 근데 저도 이제 버짓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7월 딱 지나니까 25%가 딱 올리고 너무 이제 제 계획에도 없는 지출을 하게 된 거죠. 근데 저는 와 그때 생각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. 아, 6월 30일까지 끝내자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더니 2000불이 넘게 깨지게 생겼네. 아. 이러니까 갑자기 저는 그거 알죠.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이게 놔요.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갑자기 막 넷플릭스나 이런 거 봐요. 생각 안 하려고.
2: 그치, 딴짓,
1: 딴짓 하는 거죠.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현실을 딱 느끼잖아요.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. 제가 사실 제 핸드폰을 이번에 18%로 바꾸려고 그랬거든요. 아이폰. 근데 그게 한 2천 몇 불 된대요. 그래서 아 바꿨다 치자. 아. 어 바꿨다 치고 그냥 저거 한 1년 더 쓰자. 이렇게 네.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
0: 저는 아이폰 18, 18로 지금 우린 찍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.
1: 네네. 저 네. 완전 지금
2: 아니 그런데 이번에 비자가 바뀌면서 영주권 비자가 보통 5년이잖아요. 네. 네. 근데 이제 1450불 올랐대요.
1: 많이 올랐어요.
2: 부부가 5년에 한번 한국 여행을 갔다 오면 거의 3000불을 내야 되는 거야, 비자 값으로.
1: 그러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.
2: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 조카가 이제 3년째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졸업생 비자로 가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졸업생 비자가 5000 얼마가 되니까 네. 얘가 돌아가야 되나?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
1: 맞아요.
2: 그건 아니지. 왜냐하면 400시간의 그 실습도 다 했고 그것도 무보수로 다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물론 많이 올라서 화는 나지만 그건 아니지 않을까?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.
1: 그 미래가 또 바뀔 수 있는 결정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돈이 그 완전 확실히 좀 영향을 주긴 하더라고요.
2: 아 당연하죠.
1: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저희 아이유의 삐삐 듣고 나만의 소갱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볼게요.

0: Alive 90.5.
1: 네, 노래 듣고 왔습니다. 지금 저희는 나만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근데 비슷하게 나만의 이제 소확행은 소소한 거잖아요.
2: 네.
1: 반대로 크고 화려한 행복을 쫓는 과소비 대확행. 또 요즘 말로 플렉스라고 하죠.
3: 그렇죠.
1: 나를 위한 짜릿한 플렉스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?
3: 저요.
1: 스님.
3: 싸이의 흠뻑쇼.
1: 그거 저번 주에 말씀하셨잖아요.
2: 맞아요.
3: 네, 저한테는 정말 대확행이었습니다.
1: 그게 약간 플렉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?
3: 뭐 2만 7천 명이 가는데 플렉스 아니지.
2: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 수 DJ님께서 혼자 가셨잖아요.
1: 그럼 그게 더 대단하신 그러니까. 것 같아요. 네.
3: 그것도 스탠딩을.
1: 그러니까. 그러네요. 플렉스. 확실한 플렉스. 신혜진님은요?
2: 저는 사실은 이런 게 별로 없어요.
3: 어우.
2: 예, 생각보다 별로
3: 대확행이 없단 말이에요?
2: 예, 별로 그런 게 진짜 없어요.
3: 뭔가 로또에 따가지고 1밀리언이 들어왔다거나 뭐 이런 거?
2: 로또도 안 해보고.
1: 로또도 안 하시고.
2: 예. 별로 그렇게 진짜로.
1: 왜? 그거 하셨잖아요.
2: 어떤 거야?
1: 마이클 그 잭슨 그 무비가 있었잖아요. 거기에서 마이클 잭슨 주인공이 이렇게 쓰고 있었던 그 캡이 있었어요. 모자가. 네. 그거 플렉스 하셨잖아요.
2: 네, 맞아요. 그거는 했죠.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쇼핑을 잘 안 하거든요. 지금 있는 신발을 아내가 인터넷 쇼핑으로 사줬어요.
1: 네.
2: 근데 희한하게 사이즈를 잘 맞추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되게 진짜 이것도 능력이다. 근데 이제 저는 인터넷 쇼핑을 거의 안 하는데 그 마이클 영화 보고 나서 그 모자가 쓰고 싶은 거예요. 근데 모자가 우리 옛날 그 한국의 새마을 운동 모자 같은 모자예요.
1: 약간 경비원 아저씨인가요? 진짜 장난 아니고.
2: 아니 저번에 한번 쓰고 왔는데.
1: 아니 언제 쓰고
2: 여기 쓰고 왔었어요 한번.
1: 아 그래요? 네. 제가 그때 아파서 못 왔나 보다.
2: 네, 그때 쓰고 왔는데 아무튼 다들 이 모자 뭐냐고 그러셨는데.
1: 보셨어요?
2: 네, 여기 이렇게 월계관 같이 돼 있고 금색 금실로 돼 있는 거. 근데 그게 너무 사고 싶어서 써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죠. 그랬더니 웬일이야? 근데 그게 진짜 써보고 싶어? 한번 써보고 싶어?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하더니 파는 데가 없는데? 그러는 거예요. 그래? 그래서 제 거를 켜서 했더니만 저는 있는 거예요. 나 있는데 미국 이베이에서 올 수 있대요. 그래서 신청 시켰죠. 27일 걸렸어요.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한 28불이에요. 뭐 세일해가지고. 그냥 이런 말 해도 되나? 짭이에요.
1: 아니 근데 그 진짜는 진짜 마이클 잭슨이 쓰고 있는 걸 가져와야 진짜 아니에요.
3: 아니 그래도 28불에?
1: 네. 그거 안 될 것 같은데.
2: 아니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브랜드가 디즈니거나 그래서 모자가 좀 이렇게 약간 각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냥 진짜 어디 저기 이상한 데서 만들어 가지고서 대충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온 뭐 사이즈도 너무 조그만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저희 그냥 가게 어디다가 걸어놨어요.
1: 그러니까 쓰는 용이 아닌가 봐요. 아니면 그 마이클 잭슨 머리 크기가 그 정도인가?
2: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네, 그런 거 하나 있었네요. 네.
3: 또 하나 있잖아. 전기차로 바꿨을 때.
2: 그거는
3: 대확행이잖아.
1: 완전 대확행이네.
2: 그쵸. 이제 그 누구나 생각하는 언젠가는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이제는 시대가 전기차로 간다고 하니까. 근데 그 언젠가는 누군지도 모르고 언젠지도 모르고 용기도 안 나고. 근데 그때 이제 아시는 분께서 전기차를 그거를 사셔서 타고 오셨어요. 그분이 키가 188 정도 되시거든요. 근데 이게 맞으세요?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. 자기 한 달 탔는데 극강추한대요. 네,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우리도 한번 테스트 드라이브. 테스트 드라이브는 돈이 들어가진 않잖아요.
3: 그렇죠.
1: 그게 시작이죠. 네. 근데
3: 근데 그래서, 거기 앉으면 뭐 벗어나질 못하잖아.
2: 아니 근데 처음에는 어지러워서 싫었었어요.
1: 전기차가.
2: 전기차가 왜냐하면 그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가다가 쓰면은 악셀을 떼면은 그냥 서요. 그래서 악셀을 서서 떼면은 좀 살살 수고.
1: 신기하다. 몰랐네요.
2: 현기증이 나면서 약간 그런 게 처음에 있었고.
3: 뒤로 가는 느낌.
2: 네, 그리고 이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현기증이 더 심했었어요.
1: 그래서 멀미죠, 멀미.
2: 맞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다가 그때 이제 유혹을 못 이겼던 게 2.99 파이낸스.
3: 그렇지.
2: 그래서 야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.
3: 그렇지. 2.99면 은행 융자보다도 훨씬 더 싼데.
2: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.
3: 아니 근데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갑자기 부딪히는 상황에서 막 맞아. 발을 헛질을 하게 되지 않아요? 우리의 그 몸이 배어 있잖아 브레이크가.
2: 그게 제가 이제 예전에 아내 차하고 예전에 제 차가 제 차는 그 뭐죠 사이드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옆에 있어서 발로 밟아야 됐었어요. 어,
3: 네네. 네.
2: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아내 차를 타면은 아내 차는 버튼 손가락 버튼이거든요. 저도 모르게 아내 차를 타가지고 주차를 딱 한 다음에 바로 헛발질을 빨리
1: 빨리. 그러니까 그게
3: 그러니까 몸이 네. 어르시라서.
2: 그리고 이제 아내 지금 그 전기차는 깜빡이가 없어요.
3: 어?
2: 네, 이게 깜빡이 이렇게 하는 게 없고 버튼이에요.
3: 아이고야.
2: 예, 네,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타다가 제 차를 타면은 저는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 볼륨을 조절하고 있어요. 네,
1: 그러겠다.
2: 그거 있고 제일 약간 무서운 게 전기차는 그 이게 그 뭐죠? 이렇게 키가 없어요. 문 안 잠가도 돼요. 그냥 내리고 나가면 알아서 잠겨요. 예, 네, 그렇게 해서 타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내 차를 탈 일이 있어서 아내가 제 차를 타고 쇼핑 갔다 왔는데 쇼핑센터에서 문을 안 잠그고 다녔던.
1: 나름의 부작용이네요. 네,
2: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있었죠.
3: 나름 CFD.
1: 저는 이제 뭐 전기차까지는 아니지만, 저는 그 머리 하는 거 있어요. 다이슨이라고 그 헤어 하는 거 있는데 그게 좀 비싸요.
3: 그렇죠.
1: 근데 저는 머리를 사실 손질을 안 하거든요. 그 빛도 잘 안 빚고 그러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러고 싶은 거예요.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돈을 쓸 때가 없잖아요. 놀러를 못 가니까. 그러니까 자꾸 그 인터넷 쇼핑만 계속 하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출은 똑같아요. 돈을 많이 해도 세이빙은 똑같아. 근데 이제 그때 뭐 세일 한다길래 그럼 이제 나만의 이제 이유를 만들죠. 아 그래 내가 손질을 안 하는 이유는 나한테 이런 기구가 없어서 안 하는 거야. 이러고 제가 다이슨을 샀죠. 아.
2: 그래도 다행히는 태무시기가 아니었어.
1: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그 뒤로 그래도 나름 그런 거 있잖아요. 왜 요가복. 요가복 사신다고 하셨잖아요.
2: 아, 제가요?
1: 아니요. 아니요. 아니 아내분이 그 운동을 가려고
2: 맞아요,
1: 요가복을
2: 맞아요.
1: 계속 사신대요.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. 이제 그런 개념으로다가 저도 그거 하나 플렉스를 했습니다.
3: 아, 잘하셨네.
2: 저 죄송해요. 수 디제이님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 제가 진짜 한 게 있네. 최근에 그 중두 일주일 보는 그 권을 샀어요.
1: 중두요?
3: 중두가 뭐야?
1: 중국 드라마. 왜요? 잠깐만
2: 아니,
1: 왜?
2: 중두는 뭐? 아니고 어떤 그 드라마인데 무슨 울프 나오는 여왕 나오는 드라마인데 짤이 나왔어요. 오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 미치겠는데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.
1: 아 그게 또 유료를 해야 그 다음부터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.
2: 일주일치 끊으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있는 걸 다 볼 수 있는. 그래서 진짜로 그거를 너무 궁금해서. 외로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도 그거 하나 사서 네, 그걸 그 결말까지 보고 잤던.
1: 그래서 저기 의미는 있으셨나요?
2: 아니 그냥 뭐 끝나고 나니까 뻔한 결과.
1: 근데 왜 요즘에 그 한국에 그 무슨 드라 막장 드라마 그런 것도 사실 뻔한데 계속 욕하면서도 보게 되는 게 막장 드라마.
2: 맞아요.
3: 맞아요.
2: 빠져들어요.
3: 나 대확행 하나 또 있었는데. 네. 사실 이제 한국에 가면은 조카나 뭐 친구들이 부탁을 하잖아요. 올 때 뭘 사달라 해서 뭐 올리브영에 가서 어떤 브랜드의 뭐를 사와라, 뭐 어디 가서 뭘 사와라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는 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이소만 갔다 왔어. 너무 좋은 거야. 이만큼 한 바구니 샀는데 3만 원.
2: 맞아요.
1: 그래 맞아요. 근데 그게 대확행인가?
3: 그러니까 막, 조금밖에 안 썼는데 뭔가 많이
1: 받으니까. 플렉스야. 그쵸. 맞아.
3: 막 돈을 막 뭐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촉촉촉촉촉
1: 맞아요.
3: 바스켓에 넣잖아요.
1: 맞아요.
3: 그리고 착착착착 계산을 하는데 나 이만큼 쓸 수 있어. 와, 저기서부터 이 끝까지 다 살 수 있어. 뭐 이런
1: 그거네요.
3: 거잖아.
1: 다 주세요.
3: 그랬는데 2, 3만 원밖에 안 해.
1: 그러니까요.
2: 이게 지금 되게 상반된 건데 수디제이님은 이렇게 했는데 2, 3만 원밖에 안 해였잖아요. 저희가 작년 이제 가족여행 갔다가 일단은 올리브영 VVIP가 됐고요. 왜냐면 거의 그 저희는 마일리지가 없으니까 적립하는 번호가 없으니까 저희 재수 씨, 그러니까 이제 제 동생의 아내 번호로 다 했어요.
1: 네.
2: 홀리데이 끝나고 저희 딱 호주 돌아오니까 저희 재수 씨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. 형님, 저희 올리브영 VVIP 됐어요. 그거 하나. 다이소를 매일 가요.
3: 누가?
2: 저희 그
3: 여자분
2: 여자분들께서
1: 사 여자분. 네.
2: 그러니까 매일 가서. 일단은 매일 뭘 사는데 말씀하셔서 딱 그대로 이렇게 사도 3만 원, 4만 원밖에 안 나와 그래요. 그래 너는 3만 원, 4만 원인데 아빠는 12만 원, 15만 원이야.
1: 아 맞아. 모든 아빠 카드는 다 똑같나 봐요.
3: 그렇죠.
2: 그랬던 갑자기 확 지금 들어왔었어요.
1: 그래서 그런 송악행을 찾아가는 게 여기서는 그렇더라고요. 매일 기르는 근육이래요.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평소에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행복 근육을 이렇게 잘 길러주는 사람은,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큰 복이 오고 큰 행복이 와도 그거를 잘 감당을 못하고 또 금방 익숙해지고 더 큰 자극을 찾으면서 금세 불행해진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부터 자그마한 것부터 이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연습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.
3: 네. 오늘 아침에 본 거 중에 그 좋은 글이 있었어요. 거울은 미소를 짓지 않으면 나한테 미소를 주지 않는다는 거. 모든 사람이 다 똑같대요.
1: 맞아요.
3: 내가 미소를 짓고 웃어줘야지 그 웃음이 온다고. 그래서 항상 웃으시라고.
1: 왜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.
3: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.
1: 맞아요. 그 웃음에 관련된 말들이 참 많아요.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시선에 머무는 곳에 있잖아요. 거기서 세 가지 작은 기쁨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행복은 항상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고 하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마신 뭐 시원한 음료 한 잔 그리고 퇴근길에 뭐 바라보는 노을 이 모든 게 소확행이 아닐까 합니다. 요즘 호주 날씨는 너무 춥고 한국 날씨는 너무 덥고 이럴 때 더 짜증나고 우울해지길 마련인데요. 그럴수록 나만의 소확행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K씨 어느 햇살 좋은 날 노래 듣고 그리고 3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.